0: Tā tēnī lūpti chēpa pūpē, tēnī mē lō chūtsu chī pētī lūpti chēchī tēyā wēnā.
1: Nō sīgū.
0: Nā wōnā. Tēnī nī tōng chūla ngā mā shīgatil mā yōr yōnchī, shīgatī tē rū tūtīng chī wārī, tūtīng tī nāngi gyab chōg tūtīng sī chī tēntē chā kī.
1: Tōdām sī tē rō?
0: Rē rē, tōdām kī lā kī tēntē chī tēyā rē. Nī tōng chū nī lō lā tōng chū lūpti chī mē rīkshūng lūpti nā lā xīm chū lūmē yōshī tāngbē yīn, tō tīw tāk tā yō tīyā tāk tā tsū sōng lā.
1: Wāsā yō?
0: Tī yō tīlā shū gu shī gyōm zhēn rā lā tī yīn, xī ngā rāng tū rū mū nē chī na lūp chē nāng rō lūp tā tō tām kī lā yā chī gā rē. Tā tā rē yī nā? Yī nā tāng ngā shī tā kā yō lūp tā nē tū tū nē tāndā pā tō 심주로메 이제 등세 뒤에 동구 청룡 미리기 한다디 그 퓨리로 규정하지 근데 칠에 제제가 등가선에 다 딘데지로 숙세기 좀더 잡으러 줘야 되네 내가 제다 너무 장심별로 통수 작정 제가 그래 잡지 되네 이제 딱다 최선 이제 딱다 최장 되네 등에 레규 치세 삼당배 레규 치세 삼당 주시 좀 지티디리 나 도로 로타 토담기 내가 지는 인장 되네 뒤에 심주로메 로숨 신앙 장매 시자디 따다마 라자조 배주 등 세요마 나 토담 신이래 최장 등에 삼단능에 칠에 그룹 배주 당사도 그 계급네 매 급고등 안주 로비언 때 된대 지금 상마 계급 된 거 아래 계급네 조선 야부 된대 된뒤 그 배주 당사지 약 주는 삼도 등에 삼등 뒤디 에 정을 주신 게 지도 급고등
1: 덕덕
0: 시기지 총지 정을 주신 거 다 들은 가상 안주 시기지 총지 정내 주기 콩도 알아 요래
1: 콩도
0: 참바치래 딘 딜레이나 유르시에게네 지금 쇼소 잡이
1: 나도 딜라 칠레디 다 산도로 여서 시도로
0: 제제제 딱다 온 딘데 치지 되는 아 레규디 딱다 저지 글레르 잡지 콘제 다조디 딜레치는 다니 즉 가신다 디디디로 되네 콘제 딱다 미 급구디기 전에 재능 주고 우리 저 샤시는 내가 레규 딱다 터줄로
1: 그렇습니다
0: 문에 치는 아주 심줄로마디 디레 로숨레 이네가 팔라디라 양에 틴데스 간조 레군 길야가 치기 치기 틴데 쇼르게 양 레군 길야가 남단 시야브레 이 심 쇼르시
1: 차브레
0: 체제 티체제 등에 로직 테바 데브레 티네 녀동 쭈프틴 로라 시네 편종 로브자 치메 주슈 루블룽기 루규 창간에 시람 신주로마티 비용소 터진지 총슬라
1: 러스
0: 딘데스레라
1: 러스 그나 터스네게 러스 그나 아니 타다 그나 도구게다 징무 그지 신주나야 될레 변종나브 쳔메나 에디두 지 토나서 오르베 신주베 디네고데 츠미로
0: 딱다레
1: 러스 그
0: 딱다레 기란 숨 다레 아니 어떤 추숨 토발랑 다 쉐픈 선 까마 까탄 사교라 쿄용 그 까마 사교디 지지던기 간 심주 뒤에 체선배 갑자기 사부여 말이야. 내동 집시 도반에 고초지 되네. 내 기회 신이 된대 담바이.
1: 그래서
0: 기회 신이 당 나 같이 멜로 죽든 신 참을 루트 개긴 체브래. 되네 루부 톱자 호프데 정면세 뒤 실력이 차긴 신도 토에 참바티 된대 지금 뒤 다 고쳐 봐지 내가 체브래. 그 되게 난 최선 뒤에 빨로 투자시. 최선 되네 다 소소 다 로 오즈레브리. 내동 도발 죽숨 도발은 심줄로만 치듯 던졸로 치면 나온 지등기 랍자기 최네 로겐슈디 지등기 마치요래 마치요래 다 소소티기 체육이 되잖아라 인지민지디게 칠레기 디게디 하코라 제구스 근데 지 당도마디 섬디운 딘데 코정라 근데 코용디 되네 기회신이 넘베 칼로프레 티난싱다 에 베데톤즈나라 사이어레 람기소디 기회신이 딘셰디 캐치민디
1: 근데
0: 기회신이 Rishunglubli nangi lujyu changaki kiwe shinye Tene tinan shingi gyuze changaki kiwe shinye Tonzu pyuwe nge chilur kiwe shinye tinte mambu tenba yin Ti ten shedi dikdi di yina nganzu chile di da Chiki rinyo ki nyamchu sikri Nyamchu sena di nganzu Degi na wungu jian ding si shedi
1: Nyamchu?
0: Ti pyodang chikli nganzu ten da sikri Ten takpa Ten da sikri Ti yung chile di chik changgui wari Tene 안주증은 파지에 있는 디치로로 로 따자다 동자 마음 좋아 된데 체규시에 인도 있는 내제 독시로게 종다디 인지 규와래 세상아 돈주지 중요요 말아지 네 주스에 소수인 배나 담마당 차 돈줄 미지 치로 이렇게 외신이

0: 이건 좀 배디 식재 증내 주기 니왜 로켓이 있는 거 배디 그러면서 좀 되지래 이래 니네 안 주의 다 파동에 성격 근데 지어서 제가 롭스 잡혀드래 제가 롭스 뒤에는 다 독일 다 되니 공을 쉬쉬 독일 이마 인게 내부 계지 정신 성격 꽤 봐 되게 뒤파 쉬지 라바도 인베는 군배 난 쇼베 구쇼 동서 증내 멍시 어주의 콘서트 딱 하고 오도와 하코니 팀 단답하도 배디 뉴욕 참 쉬어 태어난 게 他谈到跑动，俺就正规了，那不肯定是要要是了，因为俺不去嘛的，光把同桌同桌，都会去了，只等小人要忙的了，他肯定肯定去上课，差着点，天天写过来。你不听俺就应背呢，他把你忙不起来，他会忙不起来，他会去差了点，开始中学生呢，他会去差什么？他你给了大把面了，光把大把面了，同桌大把面，他把都应该给了大把点点面，第一呢，你们天天能送去，也个不容易是吧？车上俺就他会忙不起来。 토글망부치에장테네 콜라 두시에다 딜레임베이나 코지용을 쳐가지 쳐가수이제테네 디 송족이야 뉴베직 투영하래 딘데지리 하티 안주 레아가티 야구 총장테네 예동 죽게 로라 장준종 정유주기이나 표현용기 팅당표 도구 정유 독시 티 랭게디 안주 안주 남래 안주 안주 남제테네 안주이나 표현기 종가 둔지 둔시 차상침부래 차상침제테네
1: 他表个多个个，那当的肯定多。对对对，等你去开去认真试下，打点呢去，当他送脚给那当试下，同桌，全用那个就都是钱来了，都是钱来嘛就铁蛋样都那就两个开起去的样，送脚给他拿去，包括的开起么可个注意没？对对对对，等这两个忙不通的时候，他点呢说话的钱多的，同桌，当他怕多做这玩意用的。 给你的跟这多，同样最多十二百元，听这十年的，搞不到大大，工作人员送就不能收，收能八百元的的，忙不多。他那人给，然后从背面是压过去了，他两个人一拿三千八，个来两对呢，嗯，都是那上班人那年了，老穷穷听这的，你那个来忙不娘，嗯，工作就姐姐的呢，两个的六桌也不穷，你那种住不落了，我杀死，嗯，杀死的那样子。
2: 嗯，这些年休息，嗯，然后就让人去了呀，
1: 大概差几下，疲惫，
2: 嗯，
1: 这里穷死，
2: 冷死了。

조남초 차라자가 미다 강사 토지비 예자 마시치 미슈남 야나 바게치 덴라보예 담보 차라자가 무교바교 강이스나 게 미살리지야 라제 민킨지 차라자 무교 니 人把 담보 당 님바 선바기치 미슈치 콘스도비 차라자 그치 미슈치에 히킨줄로 마니오라 차라자 무교 선 차라자 킨지 차라자 시 탄코르치 니투 마히바라 차라자 무교 예 차라자 킨지 차라자 무치 난코르더 징에 유미 마히바라 차라자 무교 나 솔란당 두루비 너기 장마 마주바당 년카 장세 마시고 차라자 무교 주 발라위 주키 수비 주송 방점당 장주의 방점 자규 디키 디삼 야나 메다 토시 니스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 무교 디 카가비 돈람당 느키라 차라자 무교 지 차라자 시 닌잔도 발라위 응위부 유에바다 장세 마시밤 야나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 무교 그 닌잔도 메시 무교비가스 차라자 무교 교 시친바당 젠찬치 닌기니츠 사보마히밤 야나 닌카유바히자 뉴딘치 딘자시타마시공 차라자 무교바 교기인 니 메시가 유자시귀비 딘자치 딘치 강유시나 담보 딘장긴치 란로 젠바따라 딘초시귀 알레샤유지 딘자도담 닌부시바당 딘장긴치란로 렘바따라 딘조시바 메네리그 카세소와 레요치 레드메나 히히 닌부지시니 딘자시타치 가고 닌부승규 닌바 총례샤유도 차라제무교 총례당 만난돈종키스라 차라제무교 선바 차라장킨라 리토라치리유규 알레 침비잉이 바르도 자카치 소숑 시바당 이주 림비 차라 장키 슈그 바당 차라 자가 미사리 리지 고셔라 지 용키 슈그 이바 차라 마지공 발라위 므보 자마 소그 차라 마제공 닌고 진 발라위 므보 딘자 유서라 보그 바당 보모토 바나라 키 요그 나바 차라 자가 미즈 디키 따디 시그 차라자가 미즈 디키 따디 시그라 따송와양 괴디 시그 조바 차라자 차기 메다 용스 시그 차라자 차기 메다 용스밤 야나 차라자사 짜마 조다 차기 따송야 부시니 년카 메나 이게 니 자디 미션지 니츠 무튼바 시그바기인

다다 렌진이 생긴 반다네. 배경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인비 동만 루츠에 빌링동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채팅 잡은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내상비 해동가 메른바히 참올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채팅 잡보동. 포 루야 루린. 노 힘든 동만. 노래 매체 룽 솜라. 노래 매체 룽 솜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공부 별로 양비 거해요.

chal nye tong jami chumi chik lyo yukm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yur kongzwa chebe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yukapsum soji be tondi toal rangye yung arzo da lingdu dingi tonglo lyo yunbe chansu chigwe nanga zang dangdun chungbar ta tene nye tong chulo la ane kegab rinbe mimi rinne shushaagi minishung nanga la lingdu di chubar nye tong gulo la ane lingdu dingi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uyun langgangi tiju da chabra chebe geji mimi rinne shushaagi chanjegi minishung nanga la 당하고 링도디 추가.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숨배 자연 투미 속진 팀 당벽이 숨시에다. 중한 미리기 안에 변연 타로에 루규트스. 링지 김서게 둥다.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규동에 라빈기 냥아 긴긴 제일 제제 딱 가면 되게 좋나.

0: 天水节三岁零年，芒草当心他热动。每次爷娘吃春年，咱学大锅都别玩转。北疆龙城年节里空，康吉龙城节，人们都来一边来参。
1: 리몬드라 히비에 칸기린치 시낭 유바형

0: 阿斯塔纳塔，中间去学阿拉木图说，最久的别的那七十吨铁，从所苦口塔，中年的别来去七十多单有不是。查托从天来的去，他托阿斯塔纳塔，阿拉木图说，我托所叫他去的那松色砖车子有不他，几个看，明月初趁你去走过趟，成穷几生不他，马叫东坡，阿哥同桌，你怎么生有不是？ 店内准生气，他哥三公气，店边女婆俺二位七十多个人头。中国塘哈萨斯汀给看米去，查中塘苏州开矿去，俺们来军队顶十多斤铁。哈萨斯汀去查从撇开铁，闺女三百年去。哈萨斯汀去正式公司，中国远东牛肉摊俺们托，马子俺们叫公司做铁。俺是抢俺们来过长坡，吃松心不塌。 女儿给查克，该用给色气松动拉咱们了，可不是？中国开来给他通，阿拉木头阿的说，除开南昌准生一不他，叫你别说准确这马拉，这对他，那么娘亲，绝对个人的那他，他能信，他连色素做准说，看不说，俺们来顶色不就用不是？现下哈萨斯坦正式去。
1: 中国查从来的京东塘，俺们来解决各地东西有不同。三国去中间交配，还是给着他，我是给着去京东来的推磨到对的。给咱们这回查从别个去，把他俺回家去的东西有不是。我说西村东北南送外头去，感觉就给他成全俺派头的当地。三年的给苏州他西村学习说，中间就给归去解决一下。
0: 来日能够去明天，哈萨斯丁去查托从屯去边角的偏街当问题，给个题再去城镇前交给去。我有一个国库摊，屯有不嘛些，三公苏镇去，地位内部托着东塘，三公周围从屯爬上街去东回，其他开进是干事。
1: 苏镇去蒙西地区军队队长塘，西区去甲边库有连锁清不当屯田，该个田查到从屯去边角，电表安排回，南北军控突击员解决脱。新格林克，田地泽林克，天人卡桑西边列前田，徐昌松，下面了林格内木头田，这个中央农村，年轻七百来公顷。
2: 别给吃那么多贵州水片，吃这点钱先不拿，先叫拿少。
3: 地摊里，客人去睡觉的有。巴西港给这年安大的水平呢，就是吞云潭、西皮的给车站三不通土边，落地不难瞧。
4: 前我对咱吧，吃汤啊，这牛肠卷皮呢，地摊里也偏到越是。
5: 地摊里，客人去小包都有。
6: 谢了，这边这里啊，恐怕加百不人呢，吃人落就用土个是。
7: 来个土地上把干活的兄弟呢，吕军员外卖菜，看到呀，啷个人家被你就来越土个的？
8: 地摊里，客人去吃哪样？
9: 看你一碗吃呢，听过人家的偏食东土。
10: 给过去吃龙珠羊食菜呢，地摊了偏多钱不要些。
11: 地摊里，土摊那么贵都土难吃贵别，吃完是钱。
12: 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亚东住个是。
13: 地摊去中国。
14: 俺做草莓，俺们都松江去。北疆农村年轻力空，抗给农村的中央农村年轻失业力空就北给来进举动些子了。
15: 北疆农村年轻力空，抗给农村者西北冷一七百两千，西北冷一。
16: 俺住两千。
17: 前南南巴多罗中初步中午月的观看所，前南街达达年过初变凌晨天呢，北中龙城凌晨来空，看给龙城街西北人一起被凌晨的人。第二个，西北人一直对村农，西北主播打，西北中医，西北中单期那些凌晨算着的西河，下来西区农的年数。
18: 西边主播，
19: 西边主播，
17: 主播圈圈错，第二个
1: 시비 조부 시비 난슬린 친노 로초 로마야 군시 송부 소주 세다 고디 시지힌 로수 키친 예선 타이 곰시나 등은 라린 춘이 소중 타바 세다 지장 시바 지장 시바다 몽장 초와 몽장 시바데다 준충다 손주 탐나 쇼촌마 곰시 선주바마시 곰시 송부 세대야 주시피 대잠지에 초바인시 송바다 로중캠 최근남 곰신 잠미 나조 샹위 가자이 된창시 인피 주그추 곰시 디나 로중가 잠마시 타나 지마이 뒤쳐다 마치이 총만나야 바차 니딘시 용인시 디나 기겐추 로마이 곰시 송부 소중사제나 로중 로소이 뒤가제 리던 초자 강강치위 윙긴시 인바당 제자 시니 로중 로마이 곰시 송부 소중시제나 로수 리던바 머지 모지이 삼시 세유시도 주시 로중 로마이 곰시 송부 소중사제나 가자 구두제 니두시시 당부 로마이 로중기 곰시 송부 소중사구 로중 로마식 문이시나 로친 삼니치 닌토바당 베데 따루토바 레바 몽장구와 중친 뒤도도 리쥬토바 로시 뒤서 롱그치 로중 시토바 손너 로마 졸라 댕구비 공시 송부시힌 다이나 로마이 로중 시비 공시 송부 소중제다 시구지스나 더나 기기제 로중 문치추 남반자미 나조치 로치 탈론시토 로마 초이 도남시쇼 도든제토바당 로조시비 뉴바 콘틴토바 로조라 가시시비 호존존신 치러 동탄소 임바마시 로마라 론신샘니치 니인구비 탈론러바당 로마이 니인신니신 산노동위 공신자토바 마히바당 하무구위 창소 뉴토도 기킨라 가치슈페바소치 공시 소중당 론생외주노 로마히 불중아 로조시비 공신자바 시구바디노 다동 메스르도 괴바헨나 로마서이 론제프르위 산식뉴바 소중시구 기긴치 로마주 중친 뉴토도 주자토바당 뉴토도 중친농가 니두남 살시토바히니 로마초이 중진농가 노모휴당 노위년카 치슈남 시바시디 디다 로마초라 닌딘제 수주제둔조규 디마치 중진제당 야바당 리바남 로군농가 로마진나라디니 로마초 카메야다시사시규 로마초이 중진농 시타비시자나 체유바힌비 기기니 로마촌라 로싱기 뒤주 비슈치 로시이 베데 따로당 베데 댄촌농가 제인님보당 주샤리부남 초두시디 른지 룽그치 룽주 공시 송분자바시구 님바 로마이 군시르부 소중시구 마세기 괴차슈동당 샤와시동리 무티히 슈초당 초아란진피 난중원토바마시 무시가 삼비 칠소당 리니지샹치양 문주규암 베히몽부지리 사시 샤쥬토발 군슈리보시나 춘두니 공신자바히인라 삼망인히 군슈니바디양 춘두니 자바시시 뜻히 안수 뒤따도 로마라 로중 로마이 니지 군슈 송자시바디 조울시니 로소당 류준 샤와 춘추닌 고조디 로마된초 야레히바 구지시바 종자된바 전랑송와 시초제 저수송와 준총스차터바 시지라 다치터바 진라 偏把奴就搞完了苏皮，公司上部加头西鬼。本拿罗曼个伊桌子勾对当，罗兄有些啦，大姐没把手机那段有段，罗曼错了，实在啦，大姐亏吧。罗兄个桌布上部啦苏皮，人家穿的穿你，罗曼错，实在啦，大姐他不当。罗兄个有些啦，容个姐赶紧心情些加息。孙爸，罗家当青葱娃，这娃当些西鬼。罗家当青葱娃，这娃当些土。罗妈啦，滚雪罗索伊，可有总不些准个行。家明姐，罗索是把开心些个。青葱呢，恭喜孙家比罗家些当。爸妈呢，恭喜孙家比开心些人些不当。这样，开完给出出去，没西路看当。吕德说：“感应叹气，怕一句了翁；但行怕一黑路轮行说，不木一句了，你本愿意黑送把单儿。轻松去，出个一公司所兄弟，跟手机做不起，容易拍进桌娃，把钱收进他西。爸妈呢，出个一基金按当不停行，爸妈一给钱学东当，小娃学东提。”这个啦，原生党都都没比女霸党，把枪就去远。但那这个只让孙子党，虽然总不归比啰嗦东玩，怕嘛如你你开始蹲着党，卡定青年节其总为滚雪党，没稀奇。这个一句啦，没比总不断不离，把枪硬把一人没特把一个。爹，俺最清楚侬藏着雪霸党。请他冲的错吧，请那个故意你们对吧说能把人民他做解他们去，请他当惹我他们的东西，请那你落着了用的火大虚的落马错了啰嗦，这边可有松不正规给近期落马真正心里或者请不是做解穿为呢说是就的落马错跟着心里这点解是忙是西归比啰嗦东哥，没谁个苍龙局主任呢，是阻挡着你月皮。主任第一圈，容个我说用鬼板呢，该且行。没一是阻截穿我龙袖呢，真难了送子学呢。没这一苍龙弄到小娃该轻盈把黑团。爹呢，俺做队长，落这一捏块起捏块当，千把卡了，这娃当在洗头。罗马错，是做起错运农，学是中年，学做起，俺做了准备，平送错笔，陆续就吃别些的。罗马错了，对我这错处理，从南门这娃一时就的，人心公司离不弃所兄弟，公司离别罗马一段就西归。本来罗马错，人真人多吧，全球写的中年，罗生给对村农。冲浪卡了，连音乐都就不当。原来对面罗马区冲上当司令，浪哥把手术室被杀下了，总长先把手机洗过弄修上就过，洗手机洗过点错一弄修不去。特别了，连老位小娃冲在里，我做了高档，是把这个星期滚雪松不先加团。都对你先拿。罗马啦，公司总部是所上下着呢，用通通行动找特别些马英班，对群的龙青大、龙生的找啊，他们些石头，给跟大青大去，安全人不大，罗在对比他们些习惯把马些，青葱大是做啰嗦的样，然后他们些洗的，对着设备上些多位洗的没那所上前多，安全人多，别做习惯些。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주대 가 전부 했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니 호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 주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까진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이 아쿠리 펑키 로지 챔제가 마마를 잠대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되리고
2: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신비린 천티나 부종롱 칭닌친리콩 강기 롱칭자 시비랑 이치비린 천티시 치치 뒤토도 안칠린 천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칠린 천년로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드랑가 시비 조인 던주 뒤쳐노 딩하 라사 론진 지비 로마 펜토지 지비 샬르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인 자주 마치이 람부딩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야

0: ཁྱི ཕྱད མི དེ ནི པེ ཡོང ལུང ཚི ཉིན ཚི ལི ཁོང ཁང གི སོན ད ལོ ཚི ལིན ཚི ཞི ཁྱི ལ མིན ཐུ ང ཚོ ལིན ཚི སེན ཅི རོ གསི ཁྱི
1: ད དེ རིང ང ཚོ ལོང དེ ནི གོ ནོ ལ ད ཁྱི ཅི ལི ཆི རེ སེ དེ ལི ད ཨ ཨ ནི སུམ པ tenju josu jukuri. Oh, tenju josu jukuri, tenju jiji. Ta jindu ji tenju josu jipa la, jindu te, ten kan, ten pala jokuri sadiri, ta tsa rongu nono sunyarwa, cikje ni dan dupa njir sani. Oh, cikje ni dan, cikje tela ni yo sayari. Ti totolo ane dupi ki tena njuku yori isi. Tsu di japa ina, jenpa da dupi ki tente, shi chani tenyi lan njuku isi. Oh, dupa tosu jipa cha shi japa ina, jenpa tela, ane jenpa ni yori isi. Jemba ni yoris, di totala dhapa dhaya ya payana, ane sengu zonra. Ta teka nansi la yang, yang nga so hija sheshogur, ta teka otu ngkri. Ta thoma jemba da dhapa ke tenju yosu di heba sheba la, thoma jen duyu jibi kaji jemba da dhapa ke tenju kanjita jiko. Ta tala nga so sahi ji isha kumto. Se ta kala nga so jen heba te, shatsi ka kapji yor. Shatsi ka kapji yor. Ta shatsi ka kapji jen heba da kanjita jiri isa dila, o, chu kanji ke yen heba nzibar sheba. Tien tien ngansu gane nzibar shepi ki shawa tani ki la ngansu jen se aare. Per na gujji li jen tabi. Gujji li pa jenbar shepa. Nzibar shepi ki ten. Ta te tabi jenbar shepi ki shawa tan drewi ki yang minchang la yang jubar. Nye minchang la jubi ka sali jen hi pa ta kaan la kogir se na nzibar shepi ki ngibu ten la kogir bar. Per na gujji li jen hi pi ka sali la ane gujte rang la ngansu jen se. Yang na jen cha sa kir. Jinda chiri zina, gui tegi li nzipar shepi ngibu rabat chadi yorwa. Tengi gui, tani na jen, tani dhubu, tani keil taji go ke jen, nzikil taji go nzib jen, laso ba te tabu ngibu tezo soma na yangaso jens, yana jen chansa giyor. Tegi kasala chiri zi jen ki bande, tani shaa maari, shaawi minji maari, nda chiri zina shaa maayin bagi shetanga tani minjan rabu chi ish. Tengi tisa na jen ki bande la shetanga ta tenrik toni ngaso kuwa lenta nyin rabu chi shechuk ndus. Wana ta di kasala jendu jibi kaji jen de kandaji re se dira kandala, ani jendu ji chigo nona ta jang dan, yang dan, ang tisungi, tisungi, ani ko ngashi ju juden de tunba ta mentunba tenbi goni, ani cijor sana modu, yana kesha ge joa de chiri sana. Haja nzibar shepa, yana nzibi ke nyam denpa, jinze tela tini, yana kola jense gyori. Ta dodo rabo jike ya pa yana, chayan ansan laso ba te, jawa tela tini, kesha ke joa yana cijor te, haja ke nziba da nyebi ko nyam dento gyori. Jinze ti chani, teta buke cheto sumo la, ane nga su jindu kaji ta jense ni, tanyi tari jitabash. Wana jindu kaji dut jiba da kandu jiri sana, dut se ate mngebar shepa se. Mungi mar shiba yana bibar shiba la soba tenri de nga su kochungu duwa. Ta ndi kaji dhe jiba de kaan se na jang yang a la soba ke che sumbo te yawa la ten ni ane jende ju ten yin hi. Jende ju ten yin hi yo ba te ta ngu san hyuk juri ji goni, ngi hyuk juri ji goni go ten go yore. Ta dodo che gena jang yang a la soba yawa la ten la ten ni jende ju ten yin hi yo ba te ta ngi hyuk juri go goni go ten bar shiba. Tenri ten bar shiba ke jense ten la ten ni yana ti chani ane kola dhiba se ya ke dhe jibi ki ta tanyi de tabar. Jenpa da dhapa siya, tsingi ku tonin rekhe jana tenen da jiri. Ta tenen yin dhilo wana, ta jenpa da dhapa nilin jupa yin na, wana jenpa te la, cao rangu nung la, cijen nyin se li, nyin sun yorwa, ta tenye da gangre se ba yin na, ta tumbi cijen se ya jina, mentumbi cijen yin te, ane jenpa te la nyin yo bari. Di kasi ta cijen se yin ti zili, jayang ansong la soba teso jani, ko cig, cijor de chir zina, ane ko nziba shibi ko, ane nyan rabu to ko tega yorwa. Tā tēnbī cījē tā mēn tēnbī cījē nā yūg nā, tā tē kāne nā jīn yūrē sā bāy nā, tā mō tēnbī cījē nā jī tā. Tā tēnbī cījē yī sā dīlā, kō jē dē yā nā ngā shī jī cījō tē ngā shī yīn dō, tēn bā jī gyō gyō shī. Jīn dō kī chē, yā rī kī ngā mā tā shī mā kī jē dē nā, yā nā chī rī cījō tē chī rī chī nā, tēn bā jī gyō shī. Tā tēn chē kī chī rī jē dē nā, yā nā cījō tēn bā jī bār tā, jāng yāng kī tē nī chē tē yā wā lā tē nī, tē tā bā kī chī kī yō wā, yā nā cījō tē, tini kon hajan ka tini nzibar shibi ka nyamde kon dento goyor. Nzibar shibi nyamde dento goyor. Tini tumbi cijen se de tumba se ya te nga shi ka jwede na cijo te tumbi chani tumba se. Cijen se de lo te tabo kon dretra jende ka chedi jawa tera teni cijo de kon nzibi ka kon nyamde goyor pa yata cijen se goyor. Yonga hapar to ni ka se cijen se de tumbi cijen to zo te nga to nyinga ji ka sa la ta drajin la soba ji ka sa la ta nde hajan ka chere goshi chembo na chiri. Nde peshi mambo chi tongo yore. Ta perna, peche chi gana, kuzu nzi chang zi isi, sunke nyeyang nye isi, gui chang gui te shungyang shung tabi. Ta kuzu nzi chang zi hiipan dhe tabarin tsoy bayi na, jue ki chir zina kuzu ri, kuzu teli chi chi kanyar zina nzipo yore isi. Ta kuzu nzi isi ma zini, nzi chang zi isi, nzi nyingi padala chanra zi zi zi nguwa. Nde ke chitengi yore zi, ちょっと遠慮してる。ちょっとばいんとてちりせな。ちゃんらんでにがまらんじばし。てんけちゃにやんじば。あ、ちきちゃにやんじば。ちゃんらがしまらやん。あ、てんだけちゃにやこんじぼよば。ちくろんけちゃにやんじせんとは。ちりにがてとば。だてにじばとのちゃんらのじばてらてんに。こぞんじちゃんじひびかずる。こぞんじせは。けちゃけじょはてりちゃんじちゃんじせな。けちゃてくしゅってじせたわ。ひょでんじぼよば。
2: あ、てに、地上がちゃんに、地上にせよって、それ、こう地上がちゃんに、やなこう、ジャダンがちゃんにや、ちに、にえびきちゃってたんでば。てんでいいんでる、だったらチェルジな、あに、とびちじんせぐ。すんけにやにひびかせら、あ、てに、ちぎすんけてな、ちじかんよりせに、にえばれす。たみちゃんでかせら、すんけにまじに、にやんにひ。お、にえてくじすらやんしゃくにえじかんのディーパーだら、あに、やんだじじゃぐれた。やんだじじゃぎびじんせってた、こんがぞひより。じんじゅうさんじゃでにゃんにんじんじゅうないんで、がなまらなたやろ、さにやんだじじゃぐれば。てんでるた、すんけにせわてた、にやんにひばかせら、てんだけちゃに、にさわりちゃん、にやんにせべてくしゅっちゃぐより。しゅんでんぐより。がぞひゅんでびちひゅんと
1: 我听的说，我就像男的给钱的，年少啊，对的，年少年少，可修结线当个这个的，年给钱的年少年少，俺是人家了，哦，你可干的是个了，我扎鸡巴就听用个是了，啊，俺你可嘛路用个是了，得了钱的那样，也那么大个扎钱的，可了啊，制度是那么多，扎钱的可了两七八万就了，你那个直接这个，等你贵将贵的凶呀凶死，我俺了等你就贵将贵的，我鸡巴哪一个就等你凶呀凶死，我头将头凶一点。Then, that happened to me in a good young gay, he because Chandra in Amala, good Shamalaya, good Shunya Shun, he because a Yandra in Amala Shun, Shamalaya Shun. Then it is a city Nigag Chani on the Tabarendua, that deep at the Jevica, Jenic Chain Payasa, the double Shazanata, Toby Tijes, Toby Tijes, and Shadaka, Nedit Gogus, Nedit Gogus, or Tesota, Toby Tijen and Jubic, Jerry. Then any mother cherry said Delta, Montebitijes, Montebitijes. 다 면접이 지진에서 이르다 공급 텀이 지진에 또 쓰지다 아 도대받아 오야 저래서 이르다 짜양 안슴 그더니 젠더지 체제 아 아마다 심마 그더니 주지 난데다 아 주지 그더니 치졸 어 대체되잖아 그 면접하지 거고요 어 대미티스는 치단 대가시 면접하니 이제 받을라 아니 짜양 안 그 최소보다 열니 아 아니 치졸 대체되서 이르 어 아니 인지비 그 냠진된 거요 대답을라 면접이 지진에서 이르 다들랑 안쪽 빼지 잡아 있나? 그것들은 그손 지장 지세들 텀비 지진 창동도와 다다다들은 그손 지장 사방에스 난 이렇게 빼지 잡아 있나? 아니 공그 주진 나한테 통나 다 또 무슨 문제 왔지? 내가 그 강 두대 발에 있어 봐 있나? 어 그손 지장 사방에스니 장래 때 지발에 아이어리 아니 장래 그 주라 사방에스야 이렇게 쳐. 팀이 뒤서는 그손 지 세운 뒤서는 시당 같아야 그런 그 연대의 제공도와. 사방 엔세딜 거기도 쉐자나 보지 제공도와 그존 지보리네 사롱 엔드 세운티스라 아니 그 치탄데 니자니 그 먼저 받자로 근데 이면 이만이 잔들아 아가시 먼저 봐서 그 뒤받을다 장단데 제니 삼바 그존 지장 사방 엔세니 아니 먼저 받대 비겠다 지기 제일 잘로 그 근데 고들 숨게 녜양 녜히 비가스라 텀비 지젠 장로도와 다다다 숨게 녜양 나데 웨다 숨게 녜보레데 왜자 깨자 뜨고 깨뜨고 노는 죄자가 난데 침문두스 고지 침문두스 난데 그 왜 말했어 난데 그 똥 말했어 아니 어디니 깨 깨자 녜도스니 고 연대 제고요리 줄 난데 왜 있어 어디서는 그나 만다위 차 현찰아 지역이요리 데이트스는 고치데 닌거 차니 아니 고 만다바차 존다바 차디요리 조디 저리나 다 댕거 차니 만다바 차디요리 내다 봐라 어디니디스는 받으라다 양라데 제니 아니 나시닌지 바고 치바나 보디 데네 다 대낭이 진강소 향된 때마 장소 죽 좀비 되니 되지요로 계리 탐지 희나 잠이자 랑 밖에 지난 고사인다 단 듣다 보는 소마이나 계리 탐지 희나 잠 외정세는 만으로 모두 그 맥이 질 까야 장이 장선 장자지죠 계리 탐지 희나 잠보 레디스 레디 외자철이 랑 밖에 지난 고사인잖아 아니 롱 되니 밖에 대체되는 희마 희니 되지 소마이나 아니 가서 맥이는 좀에는 더 도스지는 뭐 자기 미네네 지리에서 그 손도가 다 데이가슬라 길이 탐지히나 장 야나 랑크 파게지나 뭐차인스 어 찌찌르잖아 잠보이 봐 찌찌르는 뭐차인 봐 대바다 디 차니처르나 그 지조기 차니 도스지지 먼저부터 답 장로 로군도와 디는 데이까지 가야 될 장이 장이 처르잖아 아니 나시 먼저부터 비기 예서 그 먼저부터 비지니 디는 먼저부터 비지겐 데서 처마한테 시작한 가서 디정 왠장 셀렌다 예나양 세야다 대소다 대마 찍바나 보 차디요. 길이 탄지 희나 잠보리데 외장 세야데다. 대위디스는 어 도자 장자티 여우디스를 니까지 먼저비까스라 장양아티서 여우디스를 나마지 직 대리 어 전에 죄자가 나한테 대리 도지지 아니 파 아 쪼니 어 도스 치르지는 파카나 보지 이겐지를 고 이러고요. 어디인들 먼저비 지제에서 겨. 다들 치르지들 어 텀비 지제는 먼저비 지제에 배제. 지제 니스야 대리.
2: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지비에 롱진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3: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봉위 시송보.
1: 데네 지진이 기지서는 더비 대란지 그래스. 더바 다 더바 세안디까지 더바 간다 드제죠 대 강양 로마식은 타라 아 아니 장양 라서 바그 체디 야니 아니 치르지나 드제 데라티니 드제가 드자가 주인 나데 아니 예바지 치르지나고 니슈 가리니 어 니슈 치리니 고 아니 땡거요 다 도도식이나 더바텔라 드자다 드제니요 드제 데라티니 아니 드자가 제데 강양 로마식 니슈 치리니 고 땡거요 디너 고 더비테나 좋아하세요 다 대근으로 더 리니어리 리 담보디 체르잖아 더자 치즈 니즈 템비그 더바스 간 더지게 제자테 아 깨차게 조아 치조 니고노노 니스코로 테바 다 대라야 난스선도 담보디 체르잖아 펜저 더바스니 펜저 더바 다 펜저 더바를 빼지 않아 코는 니 아파양이나 니 비게게양인다 니가서라 코는 나이 아파양이라스 코는 아파양리스 니 비게게양 디그마세 따로 체르잖아 코는 나이 비게게양이세 단독의 펜션 드세야 가르치잖아. 코는 나이 아빠 양이라 히비 나마지 아빠 양 히비게 양한테 드시스. 너그 간득이 여래잖아. 아빠 양바 마저 강인바세네. 나이 비게게 양바테 드기요. 양자 나마 대그 드자다 가르잖아. 심하지 나이 비게게 양좀 드드기요. 양 심하 나이 비게게 양 히비게 양한테 드시리. 비게게 양 양바 마저 강세나. 너그 간득이 여래잖아. 나마지 나이 아빠 양바. 코는 나이 아빠 양바테 드기요. 김디서 나마가 심하다 심하다게 나마야 되는데 펜스 더바스게 니가서라 셔탄가 나시 니가라 아니 제득 제득 고고요 되니 연도는 나이 시사양이나 나랑 차사양이다 어 사산도 나로 마 시사레데 대마스 나로야 천우 슈사양이다 니가죠 나이 시사양이 집이 양다데 드지시 너가 간다게 요래지나 심하지 나랑 차사양이 받대 되게 왜 디미디스는 나마테 시마다 맞다는 거도 와. 야 지지 나라 차사양 인히반데 그 사사는 나 시사양이 봐 고마대야 들어. 디미디스는 나마 그 시마다 시마가 나마다 봐야 된다. 대답을 펜스 더 봐서 그. 다 들라. 아 니마다 체리스는 다 나마 그 시마다 봐래. 나 친가마테 그 시마다 들어. 배나 로미 정신아 개개지 미치기다. 어 대단도 로마게 희소나 안에 개개는 희치기다. 로미 정신아 로미 정신아 안 되게 짜나도 그 간도 그랬나 개개지 아니 히기바데 게게게게게 히바데 헤먹이바 아 게게게 리시스 게게게 히바데 덴로기요 디미데 나마게 짱다 드진데게 심마게 게게기야 히바데 디노기요 그러니까 게게게 미치기세 치코는 니스 텐디요 디나 드자데 니스 텐 바레스 랑고 파마라 유마치나 옌발라 따줍니다 랑고 파마라 유마자 미치나 아니 파마에 그 뭐 옌발라 대위자 히마게바 디들 랑고 파마랑 히비가 안란데게 드제리 오늘 너가 간드히어지나 너가 지말 옌달라야 예미치바 왜자다 옌달라 따지미 옌달라 예치기바 미치바 히마기 바리세 그 치즈니를 태도 바리 어 디는 드자 치즈니스 템 바세야 나마게 심마드 바세야 되 다야 드자데 치즈니스 템비 그리스마드 처르지나다 슈미 나마드 바스 아 슈미 그 아 진데지 체드가 나마게 진데지 던도 그래 드자지 배나 니시는 샤잉엔지 예바 마세 소잉엔지 자잉다 오 니시세야데 샤중엔지 임바마세 소중엔지 장레고스 디네 소잉엔지 장 인시베 소잉엔지 장 인사베 장라데 그 간덕이 요르스나 디네들 니시키바데 샤중엔지 임바데 드노고 디네 니시데 샤잉엔지 임바데 드자리 아 심하지 장라데 드지리 디네 드자데 치종이 니스 텐데 바시 디네 큐베 리시데 자이 장시다 코그 베 리시데 자이 장시고 실고세 자이 장시히베 장라데 그 자이 마세 따로 간시바 오 베시바 나마 베시바데 드노고 페노고 슈퍼 Tena ta chiru chiru diri daba zamze yu yore. Wa ta zo de chiru na kecha jenken je kaji ta jepa bu. O tena tu de kuru dija dija de kuru cizu ngisi kuru tu mugi pa. Mate na ku shul go rovi kasi la. Ani ku dija de cizu ngisi mate na tari daba yore. Pena nge chang hii daba. Koyang lem duk daba. Nda yang ring duk daba. Tena nge chang hii hii pe kasi nga nge yang hii duko. Nga nge yang hii duko sevi tisho na. Chang na daku chiru na nga maye ke yeng yang hii pa te ku dide yore. Mecha ta ye sagu hii. Ye kang hii hii. Tachiru tsingil tenyo mara, tina dhijati chirjina hyude mato, tsizungila maten pari. Ko yang lemdugu hibi kasa, ko tsumaya lemdugu hibi, ko mayan keji yenbaya lepate, nuk hul penyong yore, dhiga pari. Weja ta, ye kaan lepate, tsizungil tenyo mara, ati ina dhija hyus tenyo masa kiri. Nda yang jindugu sedi, nda tsumaya rede dugu sedi, ane nda mayan keji yenbaya rede pate, nuk hul penyong yore. Weja ye kaan lepate, nisul tsizungil tenyo mara. Nda tabal chirjina ta, dhijati tsizungila maten pari. Hyusu dhapa zanji dhini dhapa, dhini dhapa zamzani. Dhini dhiko pencun dhapa, ngami shima dhapa, shimi ngama dhapa. Dhini dhija cizi ngisi dhibik dhapa san. Ani dhija cizi ngisi madhi bhik dhapa zam, ta ngi jang hii dhapa. Ta nirriki pejik thoni, eni ngansu hii nandriki ndus. Tachiri se dhili ta ngansu jendyu jika jita, jenba nyi ta dhapa kol jita, nansi ka. Ani yawan rabu tesu soma dhito za hii bhikan rabu chi. Dhini ta ndi kasa ngansu ta hii ja, tichiri se dhili, ndorin chini hii giji tichiri se dhili. Sumta nganzu sunji paji, njeji ka yung mambu jik nola. Jende je tani jenba da dapa te mahi ebi kasi la. Jenba da mahi ebi kasi la yung mambu ku nola. Ko ye jik tindu la, ane tumbi chi nyi dapa ta. Ye jik tindu la, mtumbi chi nyi dagi pare se ne, ciki nengu yor. Nene tani nganzu ta beji la soba yang tisi la, me to te nzi chang zi si. Ando tumbi si jengi nola ya. Me te yun ten che la hi chang zang si. Me te yun ten che la hi chang zang si. Tani, mè tè zùm zì chàng sàmbà ngè sè, ndè ngà rè zù mèntè bì zì jè nè yà. Tà tè nè yà gè yò rè, tè zù tsò mà tè chè rè zè yò dì zì lè, ngà zù ndè zì jè ngà sè lè tà, jè bà nì gè nè yà gè rè. Tà jè bà nì gè nè, dè yè jì gè tì ndè lè, tè bì chì nì dè bà dà, yè jì gè tì ndè lè, mèntè bì chì nì dè bà sè lè, nè xè jè dì lè, mè tò tè zì chàng zì xì bè gà sè lè, zì chàng zì xì bè gè zì bà tè, yò gàng gè tì ndè lè dè gà yò rè zè nè, yò mè tò. Jik tindil diga paris. Yo meto jik tindil tumbi chi ziba na ziba nyinga de do paris. Tindil nda tabi jila jika tumbi chi jense ni. Mo de yun ten che la hi jang zang hi bika se la hi ka yang ya bo yo pa. Yun ten ya che wa, yun ten che wa de hi ka che wiki chi chi tindil niga de chi chi tumba de nindil yo mo jik tindil ku diga pa. Mo de zun zi jang saba ngen tabi ka se la zun zi bo yo pa ta. Saba ngen bika chi chi mento pa nindil yo mo jik tindil ku do pa. Nda tabi jila jina ani do pa re de tumbi tsige da, mtumbi tsige da, nere chi yengi se ne, ta ye chi ki dhapa dhapa teni chi le, sungu yore, yung mambu chi kano. Ye na yang, ta pe na, cho nri zan doye chang, nga mandoye ta. Cho nri zan doye chang, nga mandoye su. Cho ga yang, ko duk dhapa. Ta nere ki pe chi kya pi ka se la, cho nri zan doye chang, nga mandoye se yarwa. Cho nri zan doye chang, nga mandoye se yarwa, nre shi tanga ta mtumbi tsige. Cho ga na yang, ko duk dhapa yina, ko mtumbi tsige re. Zhede wei zhan di kasal gondi xeba na yujjik tindil dine tadebi chi nyi de dhusayang dhul nzhe xe zao nyi nga su jatha me bari. Jinsa chiri zina nzhi cho nzhi zan nzhi zan de pa ta nzhi zan mende pa ta nyi de yu cho jik tindil deyo marwa. Yana nga jik tindil mdo yu tadeba nyi rwa. Cho zan de re nga zan mende se. Zan de pa ta mende pa de tabi ka mento pa nyi de yu jik tindil dhul mdo wa. Cho ganyan ko du xibi kasal gawa da du pa te nyi de mento pa nyi de yu yomane cho kor gik tindil dejo marwa. Yomane yu ko jang baki tindal daji mandwa, ku yu tate pari diyo. Nda tabi ka peji kasala ta, chusay kiro rgo, gong da xebi ka, o cije nyi sewi ka jiri, yu chiki tindi tumbi chi nyi dhaba di, yu chiki tindi mantabi chi nyi dhaba di giri isa, nda chari zan ta, gong da xebi, cho nri zan de jang nga mandi, tani cho ga yang, ani ko du tabi ka peji ndesola, cao nyi ni, ku yata meba tabi njo rgo. Wen jan nda nyi da, mantabi chi nyi ba di xima ki pari. Tani ta nda tabi ka peji deso te, Ani tsijie nyi hibi gadi nyi gnola ta mendo waga, shen chung gara yis, giba me wata. Ten yin tila, gondi xeba nangyo, me te yun ten che la hi chang zang, me te yun ten che la hi chang zang hibi gasi la, ani te chiri se dili, shima daga nga ma te ya dupi ten ten. Cho nri zan de chang nga mende yis, do mento bi tsijie shi. Cho ga yang ko dukta mende, mento bi tibi tsijie, tsinga shi mento bi tibi tsijie. Dindil ko teso langa so tanyi jimi ji zagungduus, ta chirisina ta xioji ka xionji ka tena chiri. Tene tama la chirisina ta yangda te, misal yangda te chirisina dili ko ten yen ju pala yoris, jindu mayiwe ten yen di pala njukiris. Ta ta kaara sana tambo te magu tsincha ka nolo yangi shawa nenpa yin se ni, magu tsincha ka nolo yangi shawa nenpa yin se ni. ですよね。だねばひびかじねてらやん。ばらなだなねにねんがちょっとちだ。ばさなだなねにねんがちょっとちよれて。だすとべんちんがそのちやな。ばさなだなねにねんで。たばえんすよれ。これがだ。ディコルテにすよれ。ねばのみんずんびてんびしゃるわだちびかめじんす。まごいちてまちばてにてらにばやんらりやんてにやんやんにやん。やんすばたべな。しゃるわねびだんじわよのす。 せねたどけがなんだパサなだなにねせんどしなたばです。のくてんでちるなたやんしゃるくてです。のてにやにやんとせなだとややんせなだとらやんせなだてそんぐやんてちるなやんにしゃるくてるわ。てんでちるねばひばんでしゃるくてなんじるにやんだでちるせなた順ばだでばちゃんのまずしゃるくてなやんじゅくんどす。たべなラリやんぎやん。あやにやんぎやん。やんだやんぎやん。やんすんぎびかじやん。またてそれ。
4: 哦，这确实是的了。啊，养大的下雨天呢就不安全了。啊，你住到了，谈住了，他，今天就过了，下雨天，他几确实是的了。啊，啊你，你说俺做电商个一个个哪里当这个的，啊，你今天就吃当这个天，他几啥个事情？这确实是的了。阴阳阳气比个，吃的吃多了，阴阳是啊，就是说，俺做一个个哪里个弄了，开始个阴阳，开始个阴正是啊，这个是。他等我买了阴阳这个把那个，伢那阴正这个把。
1: 但等这当的人家里要把的，但对人家这个做起来，压根就原来个人一般的嘞，哪个就是了，养就大的托比王子当的，那你大大就是讲托尼，那人家这吃不消，人家一般这个做起来，压根就原来个人一般的嘞，哪个就是了，养就大的托比王子当的，人家那讲把些呢，那俺那马拉兰他的样子，人家这家伙，听到养就大的，要么就吃不消，他为啥第一个了，他吃不消，他跟那他跟个马里人生吃了呢，吃了大大的，人家那拉拉生个就是女的，他为啥俺说我老早老点些人跟这边答应人家地方，这里怂恿了，那拉拉生就是那家乡俺们大大也是，这些经济寄托家，什么人家大大多少岁呢？俺们家乡俺们这说个，哦，那拉拉生个就是人家大大的可是爷呢，啊你，亲戚进拉说吧，彻底讲我这是了，啊你，经济进拉说吧，也个的是，为啥他什么， 타다 지기니 여그리스 이제 다 시다 좀 걸 로자 런셔자 몰아서 버지 가서 계산 지 시바 지니 안에 다다는 니스 먼저 그 돌아와 되라더니 안에 다다나 다 안쪽 그 다 간리지 가서 다다도 토리 간리지 가서 다다도 토 말했으니 그 산상라고 써보지 그 인자 못 해봐요 강간의 쇼하지 어 된대 인디라 다 인 답은들은 좀 봐야 나고 젠데 지 체도 강 얘기면 그 되다 아 인정사 저가 야나 인양사 저기 단 네 거랑 가서 보스기 에 지저 많이 받기 니치 쉬어 어 다 네 인라 다 가서 다 젠데 지 거를 아니 젠데 지 체주 거를 젠데 지 자이 요소 지 거를 젠데 지 되네 된주 요소 지 거를 돼서 차상한테 아니 손선 봐야 아니 디세기 젠비 되네 대리 다 손지 지 참데 되네 안다나니 조지 다

야 렌자르보케 사라기 요리 나바투페는 좀사리 야라멍 안다가 고마히나야 니 자부보 니케 산찬리 런냥 탄다비 마라샴니 야라 좀미르만 쇼초존노야 르페지 까랴 칸케르 네칼라스게 코르비르 야라 도샤마스 쩡 안보 쉬이르야 샬라보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 di, loka di kya chao ta,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r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e, kesa kya re dung di, ngan chao dodi chao la, ayu nang ke tayo t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kwe ya, gyun zayang kar re se su. Ta de ngan 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kesa kya re dung di la, zang bi ling ki chung chue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o. Kesa kya re dung di, ta ji pang z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chao la, kesa kya re dung pi w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수는 진행이 와요. 대인들이 중재년간 그 제보 인수 등재 지시하기 와요. 니네 기사 제보 중대는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를 막둥기 롱도회 변조기 지시를 지신망수에다 표기다 중지 교제 그게 또 신주 제교수는 제시 인단의 가장 기침 보여. 대인들 좀 기사 제보 중대 인단지 기자 근류기 중심 인수 숨내 차이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송 처수 조야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 그 중디 도동의 풍송 지조 지조서 두고 요래라 반단 뒤에 지만 지만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그 중디야 진단 친구 찍죠.

0: Singhe chobu na ba kun kan song. Ta ta chi jia sing ku chu bi le jin de ne. Be yong long tin yin tin le kong kam ge long tin jia. Nga dang ngi ju bi xu lam xie bi le chen re. Gong ge le jin na be yong yi ga ji zhong qie de ren yue song xiao dang. Na ji du yi ru bi xian yu kang ge gen ke wa ji jiu dang. Yi ga ji du gu ju zai ding zu kang ge wen jin. Gen ge wang la dang du gu ren yue song xiao guo jia. Le jin due jia de xu cha. De ling ge le jin na gen ge wang la dang du gu ren yue song xiao guo jia. Ngo cha dan ju mi cha de xu jin.
1: Gong gong sang gila.
0: 给你看过来 Rikpa nangpar chen yang hap, tsin dar kipa ma jur jang, siwa sima jo wa yi. Nor la, rang ni lian tang cong ji bi, xio lu ki din dun tu su jang di. Xio lu nindong ju ni lor, bi yung lo zha qi mi, rung yung lo leng do, xin yu lo mi yin ju zhe. Xim yu ge lo yung xie rin, kipa du mi xio la du di, lo ju dang. Zom ri, na ji do yi rikpa su la, yung ba ta xin xie ji. Yi ga zi zong ka jo ji jia, Dōgī yūzār jā chabkōng tāng, nī tāng lā xīm yū nā wā tāng. Tē jī, bē yōng jā zōng kā yōng lā xuē tē, Dōgī yūzār lā xīm yū tāng, sōng xiaw tā jīg tō nāng yuā. Mā zī gīng gāwāng lā jī, rāng nī xīm yū lō mī, lōb yōng xī rīng, xī lī xī jā tāng, Dōgī yūzār xīm yū gā, lā lī nī, sōng jīg tō nē, rāng wī jā mā gō xī xīng, rāng wī sōng tō jū lā, lō jū tō lā nā mē bī, zī jī yā yuā.
1: Kepada niatan cipta tu kan, kesiakan undur lanyam tu terus, nampak sayungnya tu sih tinjel mampu cipta ini. Di tong tu bala ni, cik cakui ramu sing tinjel lah, pada kalau lo mampu cuma dah, di mana cakui ramu sing tong tu lah, tu sih berjaya. Ini dah ni kerja campur ni, kepada di sisi cakui ramu lah, mana cina, ya pun sih dah tu umur, kuat lain tu umur. Kone niatan cipta tu kan, kesiakan undur lanyam tu cinci, nampak tuju siang kongtuan ni. 另外一个是茶柜的，它的茶柜的天地热了，俺做南部省这个去路的这块有个茶柜的，茶柜什么了？热热热了，对面茶柜什么的，别的俺做绿柜的空气，时间是个嘞，绿柜空气大，俺做培养人家些呢，就这个东西的空气，它的也呢一个种种空气，对面错啊它，春节啊它，对面几座楼路它，对面没得米巴拉折啊它，嗯，同最近。
2: 那不存在就是，第一呢，第二呢，茶柜是的，不过刚才贵大贵，提出来，这提个提个，怎么子看着样子，茶柜的那么泥团样子的，这个呢，出地生炸的，炸了，对不起，提脚这个的，这个也不一样，也怕到，拉手被松，拉手被把柜就掉下来，不像第一呢，团队车的也不一样，南部省这去路的，就在这块要买的，对面也不一样，集团接的。
1: 错啊的，嗯，记住给伊呢，冷露的同时存档去晓得，提着的热了。不过，俺们当地给下个温度来，俺们都讲了一些的茶柜，包括那个大干的柜啥柜，把松的柜些给，等你提热了，俺们就茶的柜呗，慢一点一个同桌，同桌多了一杯呢，他们心就这些个，可可别过去穷了。
2: 嗯，是的。
1: 给那个心就吃淡的，等你拉瓜都炸都把家乡生的。 通常他不用，家乡生的骆子的一个体积的水果吧，因为水切都够吧，因为过年输赢，什么今年输赢，第三不多。他提起对他那西扎个空给茶果的嘞，香港的茶果的一般呢，大点多。我他俺包括两个的，提了熊呢，把这俺让给他有给他西扎的，总是差不起有着，三三种。现在听这是唐他们三木听这是过去，嗯，提能行。 Gila ke kanan ki, tar rang, nene chena ti, bogu git lega de chena rang chang bo yor
2: mo
1: lang ge shang wang la ge su mang ge ge pa san no la ge da re de kon zhe yin ne chu zhe de kon zhe sa ha huo de ne chu zhe de ti chang ban sun en tie dan che ji na pen zhe lo de chen mo de bei jiu na la ji ge ten ha da ba pa go sen ten ha mang bu le bi mu do le bi mu de ta to ba to ba la ji ge 这些所听着的道具所听着忙不起挂挂书书的听着中年所听着的你要得叫听着多工作这三趟的而且他同桌母呢对母呢前呢双脚也不切割多少三天呢双脚三个苦些地里了三路苦些地里了前三天呢我呢切切他们老早说电波起呢他俺母呢成了道具的心就切割又不着 심주체교배님이규특도미우딩에송접대체교여브라스 나랑 삼목을 했다가 심주 지시에 미유고 성적체 사과도 나랑한테 마음에 내내 땡아래 기타타 네 둘 장바디 타타 흐 배주던 시지 존나더니 네 러시 되주던 게 토라만 좋아지기 신의 튕긴 때 한번 지용도 됐었지 미유 틴테지 고치니 도가 심주 도마체야 근데 내동 중앙에 고조지 되는 게 뒤치부인라 공산지를 루트에 공산지를 야용지 난주 급급되게 문제 주장 나다 타우수지 문제 되죠라 제 때문에 취지 뭔가 도교기 독십 체증아 점점 지식인 시험에 있는 것을 급구 뒤에는 전문점에 다시 급집시에는 등대신 뭐 이어서 지금사 온 뒤에서는 도저히 손 간타를 모두 뒷방 때문에 마다살라 피가 된대 예 피가 마다살라 바과 된대 예 때는 바과 마다살라 따부 된대 신청이 종가 죽게 걸어져 종가 죽게 걸어졌지 니동 중에 따와 같이
2: 좀
1: 니번한테 폭동 줄라선
2: 저기
1: 콩나 차로 어스페어 그래
2: 코난
1: 가시 신부도 신고한 체리 딘데 나니
2: 마라고
1: 나온 테니 번절로 치면 데 계속 나온 게 라선 저 코난 차로 클릭한 점 나 체지 되는게 거라데 거라 종가 줄게 거라데 빨리 망부치 토디 다 쪼고 데 니 랭긴 쪼고 남부 시지 치제 즉 당토마디 전국이 도교기 축구디 그바 큰 크리스제도 이부디이나 그 넘버로 근데 지금 당하는 차교제 또 양면아 도양다 초돌 교교 같은 데서도 티직 대학교 수부디 인배는 그 시견조 말아요 시견도 근데도 송쪽이 내당도 근데도 티 티게 되대요 전다 시부디 독도디 가라에서 이나 티리 교육이 독을 정문생티 인지민지 송쪽 체급 그 이나 인계 내부 그 이나 가지기 정신 송교 그거봐 전다 숨딩에 지자체에 인간 내부도 또 가래서리는 다 당다 벽이 도고 있으나 지등체나 내 배로 쉬비는 등주 체배 증부수 시야래 등주 체배 증부수 그 경제 간선은 편의 초추 두체매 체 도로 뒤주여 받을 기마 땅 등 감주가
2: 증부
1: 티능 신체제 이능 안주 도교기 나르게 다 도교 돈주 괜히 나르게나 도교 난주여 받을 시야 도교 괜히 게 초보 초보된 데 망도 팀 대사요 말이죠. 파체 그 경영 동전이 로하게 거래 접시한다디 특시 즉 저런 특시 최대 지수는 근데 차서

0: ti 티는게 제게 도움을 내 겨우세나 좀 뽑아 좀 세치에 대해서 제스무쇼 대응만 된대지 제제 때문에 문에 정내게 얘기나 전국이 도급이 협본 근데서도 그 내당 근데서도 그 넘버 근데도 그 캐주얼도 근데도 단 송접기 내당도 근데도 삼류부로 땡담아서는 도움을 된대죠 대당 취급지 급도 되기에는 전문을 매 정내 되진대라 먼저 대공기 우지통주 차로는 잡교난지 얘기나 얘기 시기지 안다디 종기 대된조한 되는 가슴 그냥 시기지 에 된조한데 비낭롱이 점등한 중직 예지 들리는 파르슈팅 점도 제베 도회 도회 되게 제베 맞이 되게 상마 경황기라지 되듯이 티제베 냠주제제 로카제 계속해서 뒤기와 제제 네 도그 점등 통화만 티제베 한 티팅제 제베 타티 독스 제바다 냠도 임베네 당아조 총제 우리 망보 패죠 우리 망보 팬 건조 임네 땡조아 타코디 군네 지나다 자랑 뭐 띵셔 마 강보 빠지 빠지 건조 다 딘데 다 바르 냠용이 와 마레 냠마 콧 믹서지 씨난지 땡에 나랑게디 그가 돈 좋다 근데 이미디 다 송조베 그가 타바도 가서 그 돌지 길납죠 전세 점제 돈도 내로 돈 좀 망보 쉬지 총제 얘기는 즉시 교조 의란 가나 그 우리 패죠 콩게 어따지 랑글레가티 야부제샤스 문행은조리 동화미리기 포중 수준증내지 랑기베디 녀르족기 삼르틴데 유여바디네 디오르스 그럼 코선자한테는 공개인베이나 디 난조 레봉라 디 도그여정의 장크위기 도그여정의 송접치세디 남란지글야 내슈 보이수오난데 디 제제간조야 내슈피지 정교육이 도그여정 도그여정의 독십당 송접신주성이 남란지 고체들이 하더니 내동 주주 주든 돈절을 드네 배때 고랑아 심줄음에 롭종데 지기지기 팀에 조종으로 제제 전국 종가 죽게래 되네 십심 때에 되네 티제브리 제 목돈 제 되네 티게디 송급 시세 사과도 대자지 면주 내게 나네 개치슈도 송급쇼 와리 모두 맞이는 송급 지답 잘 당토만 도시 지지 모든 지시 사자카나 근데 유민 제조지 제조 지어다 냠도 임베나 사자도로 타티 개침을 개징내 그 되게 쉬고 와르 티 임베나 당한주 서유묘기 송급기 랑린람 퓨베 임베나 송급기 장사바 테라 롭스디 있는 쇼진 셰베 지어래 티에나 다 나랑기 다 다바클레게 문제셔 되게 좀제 치슈 되는 주기는 되게 부사제 되는 되게 되는 송급체 망부 체트 되네 다 좀제는 좀제 개 챔부치 인 삼삼 돌아
1: 나세가 같이

0: Sharabatsu, Junzin Xie Gunija, Dunjin Xiujangre.
1: Tanda, Gilaga Konomodu, Namaji Tanda, Nitoku Jujekita, Nyatsagi, Chaledi Nani, Gilada Ali, Gilaga Soba Rudogan, Dindu Yanzi Tanda, Sagu Shinda, Yanzi Delayaji, Toyonzi Yanzi, Yamu Birita, Dinde, Nagurbek.
2: Tari. 랑지중 랭어주네 고급 진난줄 고급 남제 랭어탕 텐초에 관계되네 삽중 그 진짜 지추 나서 되네 바람에 직로전 직구지 난도 그지 난도 되는 게 다 저디 시슝기 심주비 거게만 디슈미 네데 저디 임베나 당다 파동은 주 내가 집에 유림다 어 티된 게 임베나 대유기 칠레 시제이네라 대고다 되는 안 좋다 당다 토베 좀데 거 티디는 망부슈비 망부슈비인데 창말 네버 나서 네버 나서 창말 지기 갈서 와라 심고서 침부터 와요
1: 단
2: 끝이 나보고 아주 표현 용기 망부신네 다른 것들인데 돈안 많이 드는 유두 시그지 준비해 돈 바 직된 된 채나 되네 건조 빼면서 이면 가서 와
1: 냠용 녹조로
2: 지기 형제 예면 다 지 건조 거기 집어넣는 게라 열고서 집어넣는 게 된다는 게라 다 단된 건 제시나 시그지 종지 증내 주기 우리 그지로 이 공내 제외제 삼바레. 티웨 양게. 응알레 베이나. 남바 야고 샤요레. 콘조 임베이나. 지던게나 저 틴데스 슈베이나 베이나. 람사나 잡교는 그래.
1: 그때
2: 미소 잡교 좀는 그래. 세상은 간 저티 랴가 되게 돼. 지금 다 칠레베 랴가 진행 지금 저 공부 우리 저 있는 잡교는 세디. 베디 자기 응 방법을 비하래. 세상 단다 봐도 베디 응 저 다 시그지 내단데 야부지요리. 사과도 习近平的团队呢，国主席，俺就因为呢，人类学校，当人类了，双脚打，别具当军人，披肩等些的多了，搞了不舍得人不要的，还想不忙不开心不休整的，体能性给他，面上就讲是，俺就是个在中间单位的面貌师兄是，团队团队别的中间呢，团结协不进能啊，第一点个他呢，俺就他人类给申请承办下下呢，但就他就对了，他就对开心不自然的。 财长按住了，唐大帕都特别重点动作，控制按住提示的，他按住专项调查的，听这个不对，两个题按住了，那就难记，你重点全部听得到不对。财长，他唐大运气下呢，俺让七六百斤运气下呢，我呢拿出了二十六名，但根据各个名呢，调了上上升，体育奖干的数学，那个俺是七七空的，嗯，什么学的给的，怎么，你呢，别给人们送就下下来了。
1: 되게
2: 제시 고급 상품 팀 되지만 그런지
1: 그런지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받던 그지때 같이 모르고
1: 엄마지 제때 고친데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어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지 진이 초하다. 니지 친구 로 총초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 총시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쮸브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촌 초보 점모여다 체난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뷰존롱 칭닝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라인 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첸린 첸니로
3: 시비 쩜이
4: 시비 쩜이
2: 드랑가 시비 조인 던주 뒤쳐노 딩하 라사 혼진 집이 로마 펜토지 집이 샬르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인 자주 마치이 람부딩 공은 토디 사랑지게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수 중심 koi tuen to simcher sinang zi bada da la shang zi sha du nang zi di len da da utsu dencha ma si chi lam sha na ama la nang gyun chi chi da za chi me du chi xin nyu yu da ka lung zung bu yi shung bada zam chim chi chi chang er chen jik ba li xip di da ku na xin du chi bar shung di kang yang mar dong 苏丹阳就是马球相比下给七八滴继续赢了下才以相中那地阳想输赢吧你是没阿玛拉下略难当库姆如果前面控制不完的了即使你龙地连当当我做了地你我这是三对西班的阿玛拉<音> 지딘쩨미비 총 담밀로나 낭팡주 남 카신체종 야망아 버 담밀로나 지딘쩨 사 카신체종 야망아 히 만초라 낭아딘비 아마라 샬뢰당 고문나야 멜람도 차세라 양신다 사빈 두시시비 당시제시바 신뢰미진 양신자치윈지딘제디모라 지장타완대비 샤르로나 진친제시마

0: 인조 퇴조도 조조 사례신에 종초가 퇴모 편지라 군대 동유 신로니 동니 앵가리 론주바 대제 렘티 자나 군조 돈 손동 라점 퇴시 세배 퇴제 리동 고동쇼 예동 처조 조동 신희 냥제 종취 당위 종취 렘티 자나 레메멘팅 처고 고쉐 세바당 몬초라 마바 고치 지동 라자슝와 정진 냥대 반정가라 구티신에 마바 고치 지동 니자 라자슝유 자리 군조 퇴내 편지슝와네 벤첸 쫌바 히미히 로가 좀 지지 주의 대외 첨부히 괴기 유바는 최종 길리니 우지 대쇼 봐도 난데 타종 차종히 된히 모니 켄레 산토 자와 주니 도첸로타 세계 유바리 망은 도적가와네 모니 켄라라 제비 지도 최휴지 내대히리 실로니 돈이 룰로 로가 좀 지조 좀 냥데 렌초지 켄레 징은부지 시사 세계 토휴 고치 안에 고치 줘봐라 토르동아당 로코지 시사 고츠 니자네 고츠 손잡아 토르동유 민이바라 모니 처리 시보 나징아젤라 응음부지 시사 고츠 자다 고츠 고딘도 주동 딘자제유 세주지 자쇼 네미 시바레 페젠로 예비 모니 켈레라 뉘뉘 진지지 펜바 토유
1: 토카 종제제 마니 켈레라 처리 시보 르총당 칸토로 저주 소지 니도 응어신요 니종바 카지게 개장게 떠슈라 체요바다 창라 선지지 니바만당와 니엔칸고 니신바지지 니도 공시시요 디티 로카종지지 니도 초동등전에 메무지터시요 서동여저 펜치다 떠디용을샤제나 키리여미 던주터비 응운주체친리 로카종지서동여저 디니 니부시바당체지 응우선코르주야쇼요 Nito Sanje Jimison, Chodi Garcone, Ginger Datu Shipatan, Ton Tabi Nito, Nija Gachikuji, Tinchila de Tuchio, Loka, Motu Yikimokubi, Jonchitan Zuja Shachati, Joyonjin, Sota Shayu de Tinker Shipaja, Motu Yikimokubi, Doni, Ni Tonchija, Najangago, Munjer Shoyo, Namjan Chingotan, Zuja Gilisuji Hinsine, Kili Jin Yon Sotapana, Hansu, Yon de Champatan, Dika, Ton de Champatiri.
0: 罗嘎中介接大东,某年开来接刚用两连当,刚用两连当,南庄两年所接南北推磨偏见了家学学霸当,开来吃一种错吃,大街东北下去了滚地顶在东月,从没开来各级国送接,忙碌过吃主家年在各地所动接家东年,中错,家到九年接顿从一家出去人家了,恰这如学学霸当,开来家学家几个新周边年就来有来年,顿动孙家年在接,三百些年, 没主动按照居民对定月从年过年要不定年某年开来配件用不用啊些些明年罗家中姐姐自从娘这年初节从没开来的人年有过三百到七的点数每年老些做来说恰够摸不下月周报那么做工作三百定的罗家中姐姐从年过年来说当年某年搬就配件了滚得东北过年 天地来才能这些被弄得恰从动擦松连才对张真严苛啊老百姓这趟连才作凶啊 Jaman lamu da jaksu nami yi. Xiao la, kaungge lungji jitra di xebi linzi yendao sen ro. Da yomu.

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i ri di, loka di gya zo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di, mi to dung zhi yin si xie zi yore. Ta di nang nang, te sa gya ri dung di, manzo do di zong da, ayu nang ki ta yu dang, gong hai nang ki si di, di re chi cha yo. Ti yin si go ya, yun zi yang kar ri ya si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gya r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ngang ki g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o. Te sa gya ri dung di, ta ji pang zhang si ne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ong da, te sa gya ri dung pi w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여요. 대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등재 지시요.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 체계수네 제시 전단계 가장 기 친구요. 대인디 좀 기사제비 중티 전단직 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내 차이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제 라마니아 독주제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마 풍송 처부 조야요 마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 송 지조 지조도 주비요래라 반장제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디야 진단 친구 찍으세요.

0: 남가 칼라 대피 에다 샤르히 파마 아타 도지 도서 다 한번도 샤케냐 데 팔리 파마 팔레 타파시 리 고만 줄레 시디 샤르히 파마 아타 도지 고 막카 콘디 타케 샬로 어데 티골레 투자 버디 에다 투자 알로 샬로 아시 샬로 어리 류 타벌 콘디 타케 샬로 어데 티골레 디샤 버디 에다 디샤 아시 샬로 어리 코솔라 콘디 타케 케 막콘 케 샬로 어리 티골레 제하 타디 에다 제라 아시 샬로 어리 까제 더 킹마 라카 탈레 폴라 펜데 데데 테케 콜롬 버도 지 도서 자라나 라 샤티 틴다 타발라 시디 아타 탐모 케 포케 참모테 덕송 베케 카 다 아타 탐모 케 이제 쪼케 포말 런도 도지 도서 나랑 케 타케 케 데마 도지 도서 토몬 다바 카시 콜라서 데 통라 메레 샤칼라서 데 타바 쳔 갈룽 쇼콘 카카 야니마 샤다 타베 데요 카자 파브 타베 모바 카르바 카르 쳔 타바 카르바 통오 야다 타베 카카리 아갈레 싱게 쳔지 싱카르 모가레 이리 제데 타벨레 시 다가라 아다 니마 타파 봉샤 쳔모케 이도 데리 도요 테 나로 카 샤카 데바 도지 카제 타케 나라 타자 송케 리마 도지 쳔 갈룽 쳔 타벨레 시 마 아타 쳔모케 봉샤 예발레 제네 송비케 카 다 예르키 용르코 르나라 쳔메 도지 토스 통모 몬도 담 사와리 데네 카타 양 데마 샤다 도지 토스 쫌비 튜레 제디 에데 카타 양 데마 샤다 도지 토스 샤타 고레 마차 말루 아다 도만 야라 피안 블루 에데 타버 야라 타겐 지루 에데 세브 야라 시기 셸루 에데 katayang dema shanda doju tozo ta topi go la tedu mosu zare sani jemre eda nado go la tedu mosu tinga tongla songdi eda donyanyir go la tedu mosu zala chupso kongri eda manyir go la tedu mosu chaka loma chindi eda pungye shen la pungshuk talu eda tepye shen la ntaka tsalu
1: gong la senpa tene rungki sampa tendo la papi lingro mele xiawan bunzo ki lechi nyashi patiri lechi nyache pati jimi lechi naman tai senchuri ta indi lingro lechi xuchar
2: lin xin zu shu wa xian nan jia zhong zhe dan zhen su dao ci ren xi xue qing ge qi qing ba zha da yang

0: 아니 지제니 희비가지 닝노노 다 문드와고 신중그레스 어 기바메바다 데인들 고데케 만나게 므데 옌데 체라 희장장 므데 옌데 체라 희장장 희장장 희비가슬라 아니 대체르제들 쉬마드가 나마데야 아 드비데데노 촌디잔데 짱 나만데 너 문드비지제 초가양 코 두다만데 문드비지제 싱가시 문드비지제 어 데인들 코 아 대소랑 가서 다 인지미지 자궁두스 어 대체르즈나다 혀지크 현직 때 나지래. 근데 타마를 치르잖아다. 양자대 미사일 양자대 치르세들 거 대현주 발이 요리스. 이제도 많이 왜 대현대 발이 요리스. 다들 강하잖아. 담보대 마고 천착 놓는 양이 샤와 내바 인세니. 아 마고 천착 놓는 양이 샤와 내바 인세니. 대순이야. 다 내바 희비까지 내때라야 바라나다 나는 이 내는 저 땅지다. 바사나다 나는 이 내는 저 땅지 요리데. 다 서도 벤치에 그 손으로 치기나 바사나다 나는 이 내데. 다 바인 순이야. 고리가다 디고를 드니 순이야. 내바는 민증비 대연비 샤르와다 집이가 매진스. 마고이 직대 마지바 대녀 대나 니버 양양 라리야 대니야 양니야 양수바다나 샤르와 내비 단지와 이노스. 세네 다 도둑이 그는 바사나다 나는 게 내에서 늦지나 다 바리스 너 그 대는 치르 나타 양실 그 대리스 뭐 되니 양이 양도 세는다도 야양세는다도 라양세는다 대소 그 양도 치르나 양이 실 그 대로 와 어 되니 뒤서는 어 내바 희반데 쉐비 그 대는 절니 어 양다데 치르스는 다 쥐바다 디바잔데 마지 실 그 대나야 죽은두스 다 빼나 라 양이 양 아 양이 양이 양 양다 양도 그 양 양수 기비까지 양 왔다 대소리 대체르세딜 양다데 샤위 되는 주 바스기요 아니 주들 탄주르다 진디 주고를 해지기 때나 찌체르세딜 아니 니선 가서 딘상 그 얘기가 라네 단제위기다 아니 진디 지체단 제위기 된다 지사기지 대체르세딜 인나 양히비가 치드치드고 인양스야 지요로 와 가서 얘기가 라네 그 놈을 카시게 인양 카시게 인정세 저기요 다 대고 말 인양 저기 바라가 야나 인정 저기 바
1: 但都特别忘的当你，那打打的是讲托你，那演讲在值班，演讲一般人肯定是说嘛个，也给个演讲，演讲打的没特别忘的当你，啊，人就拿奖把戏呢，那啊，俺那马拉兰他的样子，你演讲的叫，听到演讲打的幺么就个七八那不就差点，但为讲第一个了，他七八的去，他跟那些他跟嘛的，人生确认的，说打打的，人就拿了拉生个几十，女的，但为讲俺说，我老早老天确认个这边答应演讲地方，他的损友了，拿了拉生几十呢，扎些俺们打打也是，得在经济寄托讲，什么人就打打多少人。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yin chang sa chiga, yana yin yang sa ya chigi. Tan di kora nga zo paus ki jijin maayi bagi nichi shiyo wari. Ta di yin la, ta nga zo ta jindichi kora la. Ani jende ji che ji kore la, jende ji jayi yosu ji kore la, jende ji tene ten ju yosu ji kore la, tesu cha san te, ane son san bayin. Ane dize ki jenbi, tene terin, ta ronzi chi ji ki tsamde, tene anda nani jo ji yin. Ta terin ke je gen todan jayi ke chua, sangi ke chua di chire se di la, ane tenbi ci jen ta, mentenbi ci jen se, nde nying ke chepa ta kane ki tonin je se, te peji ke tonin, ane sahi ji ji tere. Ane nyingba da chire se di la, dupa te la, ane, pensun dpa ngami shima dpa shimi ngama dpa se ya tenje shatan kala ta deja chi ni zu tenba dpa sun yo barwa dpa sun yo bar ti ne dpa sun ngo ne ani ngami shima dpa da shimi ngama dpa zo men de ki cheba de kanen ye beji ki thoni ani cheba she ji wo ta ti ko la choma ke ni sang gi ji dong na ya bo yo sa ri ani chan de na ni ga ji ta chi de le
1: lin chin di zong ji da he he da ni jian zu pin cho da ji su da ji yi zhou nam cho da ya mo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게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우기 필수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대치 능터저라 대통민세 중저양 능터저라 민어베 중스 차츠나 머먼지 대통팀 관라 퍼지동에 탑주지 니베투샤디 대통급베 중 조중시비 간답 뉴스동안다 중용지 머먼지 대통치지 준치미 버토르다오니 베지 퍼지니보다 유렌 디콜라 건데 군내 동시에 다디 대통나 신주 몽주지 라수다베라 베중 퍼지지 니디 다베용리 Shala Sindhu Linji ne De Thong Kwa Tantra Viye Liji Nhimo Shambarni Naba Linji Jadwe Ren Shukong Ji Thie Shawa Lantru Yung Viye Mundu Shijin Yen

0: 야 조금 당에 그 말하는 사람 로 조수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 레이달 삼아시 뭐지 산조래.
1: 레이레이.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삼아시 뭐마 삼조. 근데디 키스 안 거. 버지 사선도 버지.
0: 레 버지 사진.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채도 거기도.
2: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채도.
1: 야야. 야 그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여여 세향.
1: 소지계자.
2: 여.
1: 주마계지.
2: 주마계.
1: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친 이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쪽지.
2: 여여.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쪽이다 제.
1: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 맞네. 다. 자. 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롱즈가.
0: 저기 뭐 서롱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증나 시르고 마띵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증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타 몽고 나키마서 크레디 사마 모보니요 산툴마
3: 제제 카르 촐라 촐라 있어서
1: 촐라 저 쳐르고 다 띵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드리 드링 어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드레 로초 길테 담보레코야
3: 제제
0: 레테테 사마한테 사투 조제르사 대산 나올으면 때 사마터는 이제 돌아요. 가로 돌아말래.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드래.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돌아야지.

0: 如果那么做，人家定的了用个，就够出。的人个设计主题领先，能扎针西边弄的，抢走学材中，人家领先打的，中国用学，天地领先战略都有所那什么，小小请个看，穷大经验，太阳么？
1: C当公家电台那组党，你当吕永下村宣南党。你是电村，你是九台所，电台两端连线的你来。大家辛苦出笔来听的呢，不用弄清年轻来看，看给弄清家，电台两端写笔来听的人。
2: 생각나봐. 나 텐디린치제 조준쇼메 담아야비. 드랭게 대상하는데 히빌린치나라. 베란쇼주 내린 흥구 천지디니지 드비. 산지 주민 자자 쇼도 히비 난데 휴지. 산지 주민 자자 쇼도 린치.
3: 산지 주민 자자 쇼도 린치.
2: 大概做对人堂大概呢成这者公司多比成这者是这土木跟我的